0: 오브는 수디메의 밤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오브는 나마스카르비 와디비안 반스.
1: 바시게라 바카티라 바시. 위티라 바시게라 바카티라 바시.